아 따라나 예 모아데 데 데이르면 로로거나라 따라본데 빠간다 예 요게스나 도로아리기니가 이나 코나 코나나 콩라 레스폰스 이비긴 노라라 게 관타는가 바 코나 보니편 카가웅 나고미게로 관 과 도로아이 나 코남 암 니메와 켄데 인드바간다 예 게 관타는가 바 코나 보니편 카가웅 가 이랑 니가 에네스가 노나라 시라기나라 니메와 켄메 카노안나 콩라 레스폰스 시랑아리기 데 데타이 나 코나나 콩라 레스폰스 이비긴 노라라

시켜보라는 전화는 들고야 요요. 존비야 나고터 만원에 이거 요구요. 그 노리 노인도 따라따라 어있다고 이러고 이피에 땅이라 이 도구야 이 선바이야 우 땅이라 내게 주간 비시라

이분 때마다 편 라니고 가가나 거기가 완 농람 때 이리 가요. 게 우링한 때 떡과다 이민 민관우가 게 넘어가 따우라인 거가 간완 농람 맴 같단와다. 가고 가고 관 놓긴 남 같단와다 기야. 아 땅이라 기나 거기 게 부긴데 따가고 원 라운. 때 부긴 농람 때 이리 가요. 안데 떡과다나 건 두아이고 게 넘어가 따우라인 데스고메 함공으로 하게 되 따가라키니 가고메수 나고야테 기어 간데는 가이바 고분이벤 가사이야로야테 나심 메시붐겐 데타이리카요 마안나야 아야 까라키니 가고메수 이마니메수야 겐나마가 따우라인데 수고에 인데 꽈타 나콘 두아이원데 데타이리케

5분 데이메 또한 농어라 이어한 바나니 메우리 FM 89.9 나 더우로 아이리기 예 나 데이메 또 아이리기 니가 아까나고 이간원 농어라 암데 인가 아폰가 이요 어 암타 인가 이 와피 메니 메우로 아이티 미니스 민 완우 아케 나 더우로 아이 지나 더우로 아이리기 니가 아키나고 이부기 인간원 나라 링아 아폰가 이요 아 우리가 데 와피 이티 미니스 나콘 루아이와 나망아 더우로 아이리기 니가 아까나고 농어라 암 암카타노 타기 아탕이라키나고 이 타카우 아타이 이 부킨 농어람 땡아 봉아요.